0: 해펜우와 해까이 해따라 언니 언니 따라
1: All the best throwbacks, 90s and more. And more. 아지아와 통화.